0: 배달대 잘해드니깐 배달대 잘해드니깐
1: Shuchin Radio Bangladesh.com 비쉬 방아리 오비노보 하이퍼링크